있고 머리들이 말과도 황소꼬리가 달린 뱀새 코가 없는 코끼리며 하늘다리는 물고기와 혀가 둘린 뱀과 이런 어리 장난감들이며 사람들의 말인전 이 고장난 문자들 목숨 청첩석은 술에 폴리실 꿀기러기